0: 지금까지 이스라엘 실제로 말한 다른 분이 우리 출발 번호 180 넘버
1: 1605 도쿄 아프로치 남베 34 라이트 익스펙타일 스루드 남베 34 라이트 아프로치 클리어드 비아 스완 탄고 아라이바 이스타젯 605 and cross creep up flight level 150 Narita QNH 3001 information scalar
0: cross creep level 150 3001

0: 대역상 164, 다음 라이트 헤딩 190.
1: Right hand heading 190 에어부터 164.
0: 이사제도 605, 라이트 헤딩 180, 벡터 2 테미, 디스나노 메인젠 나이나타산.
2: 스위스 160
0: 도쿄 어프로치 람웨이 34 라이트 클리어드 비아 스완 탕고 아라이바 크로스 그립 아프라이트 레벨 150
2: Strong center, I will descend 150 and we are unable to run a T4 right.
0: Space 160 Roger, runway 34 left. Expect ILS runway 34 left approach. Cleared via Swamp Tango arrival.
2: Strong center, I will approach 34 left.

0: 도쿄 프로치 아프미아 73형 컴펌 스피드 캔슬리스션 at 10,000.
1: 아프미아 731, 리 스피드 230 마.
0: 스피드 230 not 아프미아 731.
2: 도쿄 프로치 8580, 8320, 8320, 8320.
1: 오른쪽 8508 도쿄 아프로치 라운드 34 라이트 클리어드 비아 루타 35 아라이버 27미터 플라이트 레벨 150
2: 라운드 34 라이트 클리어드 바이 루타 35 아라이버 디센트 조작은
1: 오른쪽 8508 27미터 플라이트 레벨 150
2: 디센트 플라이트 레벨 150 오른쪽 8508
1: JRPH 568, contact 成田 tower, 118-35
3: 1135, JRPH 568
1: Orange Liner 102, Dissonal Maintain 11000
4: 11000,
1: 102 All Nippon 8508, Declear Direct Vena
2: Nice Vena, All Nippon 508

0: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받으시는 그거로 저는 처음 들으니까.
1: Japan 76 Tokyo Approach Morning, Runway 34 Right, Clear via Ruta 3 arrival.
0: Runway 34 Right, Clear via Ruta 3 arrival.
1: 네, Japan 76 Declared Direct Peak, Eternal Maintain Flight Travel 150.
0: Direct Peak, Eternal Maintain Flight Travel 150.